0: 그러한 후 막 2.
1: 할렐루야. 곁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0: 할렐루야. 처음에 오늘의 백티어루상과 프렘코 어비바던 사타사트 거라운.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0: 퍼미스울 아미상과 훈훈처 퍼미스울의 지미와리 리누훈처.
1: 요나가 가판 위에서 햇살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파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왠지 자신을 쳐다보면서 애끼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에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이불을 뒤집어서
0: 요나의 덱마 오비에라 감탑다이 헤르다 찰 우트노 어기 퍼미스올레 코타코타 아푸티라 헤레라 에 에스토 무르카 바니라이코 저스토 안우밥 가레 त्यसैले परमेश्वरको अनुहारबाट बच्नका लागि जहाजको सबैभन्दा तल झरेर धेत्तेरीका जेसुकै हो सुच्छु भन्दै सिरक ओढेर सुते.
1: 그러자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십니다.
0: त्यसैले परमेश्वरले हुरी बतास चल्न लगाउनुहुन्छ.
1: 큰 폭풍이 큰 광풍이 돼서 바울이 탔던 배를 뒤집어 삼켰던 그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이 돼서 밀어옵니다.
0: 에우타 툴로 아디 ठुलो हुरी बतास भएर पावल चढेको जहाजलाई पल्ट्याएर निलिदिएको त्यो युरोक्लोडोन हुरी बतास जोडले बहेर आउँछ.
1: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센 바람, 큰 물결 때문에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 탔던 모든 이들이 초죽음이 됐어.
0: 범미솔이 우타우는 바이고 कडा हावा र ठुलो छालका कारण जहाज पल्टिने अन्तिम अवस्थामा पुगेको छ. जहाजमा चढेका सबै मानिसहरू मरितुल्य भए.
1: 요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큰 폭풍, 이 광풍 우연히 부는 거예요?
0: 요나고 가란레 거다 자하 비트라카 서베이 마니서루 머니 어스타마 부게 요 툴로 아디 요 후리 버타스키 성역 버스 썰리고 호라.
1: 시편 107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0: 버전 성라하 107레 에서리 버넌 거리고 처
1: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고를 일으키는 폭풍이었습니다.
0: 퍼미솔레 아데스 디누 후다 아디 베리 쩔요 어글라 찰하루 우타우네 아디 티오.
1: 그들의 배가 높이 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0: 우니어르고 자하즈 마티 우르티오 라 거히로 사무드라고 페드마 저르티오.
1: 그러자 배 안에 탔던 이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0: 떼스바지 자하즈 마쩌리카 마니서루가 걸리자 깝티오.
1: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요리조리 뒹굴려 다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0: 럭시레 마테가 마니스 자스테이 러드다이 버드이 에다 오다 펄디에 게 거네 번네 운이 올라이 다 티에나.
1: 아침에 떠오른 해도 밤에 뜨는 달도 한번 내리는 비도 이슬도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의 날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비하나 우다우니 수제 라티 우다우니 찬드라마 झर्ने वर्षा र शीत पनि हामी कहाँ आउने हरेक दिनका मौसम पनि परमप्रभु परमेश्वरकै हातमा छ भन्ने कुरा विश्वास गर्नुहोस् भनी प्रभुको नाममा आशिष घोषणा गर्दछु.
1: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0: 에하 हामीले बुझ्नुपर्ने कुरा के होला? 요나 जस्तै परमेश्वरको आदेश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लाई अस्वीकार गर्यो भने के हुन्छ?
1: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버리면 어떻게 될까?
0: 어수이카르 거르 바네 키 훈차? 패케라 팔레 바네 키 훈차?
1: 큰 풍랑과 역경을 만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0: 둘로 아디베리 र कठिनाईको सामना गर्नुपर्छ. असफलता र निराशाको अनुभव गर्नुपर्छ. 두르바기고 덜덜마 퍼스테 자니 호니.
1: 만약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0: 에디 요나레 퍼미스르고 뛰어 아데스 파우다 요나레 에소 거리고 바에 꺼티 람로 훈티 올라.
1: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0: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आउँदा परमेश्वरले मलाई प्रेम गर्नुहुँदो रहेछ, मलाई आशिष दिन चाहनुहुँदो रहेछ, आशिष पाउनै पर्छ, म यो अवसरलाई कदापि गुमाउने छैन भनेको भए कति राम्रो हुन्थ्यो होला.
1: 그렇게 요나가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더 귀하게 요나를 더욱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여 주셨을 거예요.
0: 대사리 요나에 거래고 보에 범위수리 뛰어 아게 빨란 라이 수익할 거는 흔티오 라 요나라의 어저 보험을 내 어금 벅다고 룩마 프로요 거는 흔티오.
1: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0: 해 비수하시 전하루 범위수리고 버전 떠바야루까 하우다 떠바야루 끼 거는 흔차.
1: 한 성직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네요.
0: 일전아 덜마구루에 에서리 티퍼니 렉누 바이고차.
1: 살아가면서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0: 집안마 어서 너베타이고 마니스 구이파니 사이나.
1: 기회는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반대편 창문을 열어서 버릴 뿐이다.
0: 어서 잘버다 비트라 아우서 떠러 비버리 디사고 잘 콜레라 백니 마타 거린차.
1: 저는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싶어요.
0: 모두 구라라이 에서리 백해 건너서 한수.
1: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0: 마니슬레 퍼미스올고 버전 파우니 비티거이 우슬레 어우설 파이코 훈서.
1: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회를 받는 거예요.
0: 아시스 파이라이코 훈서 퍼미스올고 버전 파우니 비티거이 우슬레 어우설 파이코 훈서.
1: 말씀이 기회예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남겨준 역사를 우리가 써가게 되니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0: 버전의 어서호 버전의 아시소 버전 अनुसार 거려오 भने 아미 कति आदरणीय मुख्य पात्र बन्छौं र प्रभुले छोडेर जानु भएको इतिहासलाई हामीले लेख्दै जान्छौं भने 요 कति ठूलो आदरको कुरा हो.
1: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한 찬양 예배 때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기회를 받고 그 기회를 축복으로 맞이한 여러분들.

이군이디 타고 산사리 지더 꼬텔라 타고 버하 소야 비네 지구 라기 버비시에 다야리하나 비장구도 타고 버비시에 어느 예수 크리스트 누구 소르가워 프리티비 주주 비네 주주와 프로부 야다 프로부 주야 라제 필리비 니구와 대하여 진총구 벗게 대하더구도 벌미슈러 지나버 야야나디 바라구 익샤 자 야나디모 벌미슈러 헤커 통 누구 소주 거치나이 사무나야 투기야더 쿨라 라 떠야 러스구서 야나디서 치 화야종구 주노우디더 파리야더 벌미슈리야더 벌러사야나디서 떠서러 수이가리야나디서기 치게 추노 워 허릭 버리스디아다 바리아구 석디두 차다사 크리스 치게 눈이 주나송구두 여비니는 비비 투게 치이구 서머샤 묵다야이다 벌미슈리아 석디 루카자가비 얼레 투게 치구 누글레 웨가야 마구바리 거히로 바스타빅다 되기 투게 치구 예슐리세야 맥디것 샤부 수럭시디아이다 과하리아이 얼레 버비시에 더덩구 주노디야 사마나야더 치더떠야래 두긴시더 더덩구 삭시비 얼레 치 나바 페마구 헤거티나이야 너트위 조나소비 미빈더너 브로트사한 비파이 토야구 벗은 니나디구니 치석시더너 벌미슈너 서와비마 조임스디 येनामिपि छिमसा नकतिनि हे जक बाइबलिया प्रभावशाली शिक्षकको आत्मिकी लपुकेना दिम सोमन भिक्टर चोयादिगु हसना जिगु हे नेपाल भाषाया रेडियो ज्याजो स्पार्क माइ फेथ जिगु विश्वासके चमखया बिउ बारे छिके छु प्रतिक्रिया सुझाव दुसा स्वापु तया दिफै उकिया नीति जिमके जिमगु मोबाइल नम्बर दु 9868553349 9868553349 कासा ज्याजो नेना दिगुनी छित यकु यकुए सुबा परमेश्वर छित सवाबीमा जय मसीह।